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 상태로 최대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길고 천천히 내뱉어 봅니다. 10초 혹은 15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되도록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서 숨을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번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깨에 들어갔던 힘도 좀 느슨해지는 걸 느끼게 되죠. 며칠간의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월요일이에요. 잠깐의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정돈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8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첫 곡 백조였습니다. 까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하인리히 슈프의 첼로, 세뮤얼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호흡하는데 백조가 정말 좋군요. 유경희님, 네, 한숨 마시고 내쉬며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여전히 아침 햇살은 굿입니다요 하셨어요. 7980 쓰는 분, 추석 명절 무사히 마치고 학교 가는 아이들 보니 이제 좀 정신 드네요. 물론 추석 전날 인라인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시원하게 바닥으로 추락하신 아들내미 턱 꼬매고 병수발 들고 정신이 혼미했지만 아이고 씩씩하게 뛰어가는 모습에 힘을 내봅니다. 다들 그런 거죠? 허허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허허 가정음악은 사랑이니까요. 남은 9월 힘내보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호흡이 필요하셨던 7980 쓰는 분 그러셨군요. 진짜 혼미하셨겠습니다.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딱 3일. 오늘, 내일, 모레 힘내십시오. 7980 쓰는 분께 차 한 잔 보내드립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유료 문자 샵 9310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무료로 보내시는 방법 콩 게시판 또 KBS 플러스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열려 있어요.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오디오 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9678 오랜만에 가정음악 들으면서 집안일 정리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9월 23일 연휴 시작되기 전날 수요일에 주셨는데 언제든지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게 하는 윤주님 감사해요. 정말요? 그렇게 느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을볕이 예쁜 집에서 따뜻한 라떼 한잔 하면서 쉴게요 하시면서 더 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청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떠신가요? 9678 쓰는 분 덕분에 우리도 더 보르자크 함께하죠.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중에서 2악장 템포 디바이스 혹시 오프닝 곡에서 호흡 못하셨던 분들 이 곡과 함께 또 도전해보시죠.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자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중에서 2악장 템퍼 디바이스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089 쓰는 분이 이 곡 신청하고 싶었는데 곡명을 몰랐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잊지 않을 거예요. 네, 드보르자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에서 2악장 템포 디바이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혜숙 님이 명절 지나고 가정음악 들으니 일상이 이렇게 달콤하네요. 한윤영 님도 연휴 뒤어서 그런가요? 오늘 선곡 너무 좋습니다. 최진경 님도 추석 보내고 난 뒤에 오는 평온함이 너무 좋습니다. 자식들 손자 한없이 사랑스러우나 몸은 좀 힘들었어요. 오늘 이 평온함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반갑고 다 좋은데 뭐가 일정이 겹치고 그러면서 좀 몸은 고되기도 하셨을 거예요. 2724 쓰는 분이 추석 연휴 끝나고 아내가 오늘 다시 출근길 아침에 쉬었는데 왜 더 피곤하지? 하며 웃는데 저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네요. 연휴에도 가족 챙기느라 아내에게는 온전한 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이야 진짜 국보급 남편 2724 쓰는 분. 차 한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가정음악은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있는데요. 2026 오르간 시리즈 두 번째 공연이에요.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가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바흐의 샤콘느를 비롯해 보로딘과 라벨 그리고 라모의 작품도 들으실 수 있어요. 부부 오르가니스트죠.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내 손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공연. 관심 있으신 분은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먼저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다섯 분께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공연 관람권 두 장씩 드려요. 당첨되시면 DM으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그때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비에 라트리의 연주 들을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당신 안에 기쁨이 있나이다. 올리비에 라트리의 오르간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연주하는 올리비에 라트리의 소리를 우리나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들을 수 있다니 참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당신 안에 기쁨이 있나이다. 인디아 이스트 프로이드의 올리비에 라트리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칼 디터스 본 디터스 도르프의 하프 협주곡 A 단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마리사 로블레스의 하프,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스의 연주입니다.

칼 디터스 폰 디터스 도르프의 하프협주곡 A단쪽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마리사 로블레스의 하프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필즈의 연주였습니다. 7648 쓰는 분 신디의 다정하고 위로가 되는 생일 축하가 간절합니다. 누구에게 생일이라 말하기 이런 표현을 민폐스러운 나이인 듯 하지만 축하 없는 생일을 보내는 건 또 서운한 나이거든요. 아, 52번째 생신인데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렇군요.

축하. 어디가 민폐인가요? 민폐스러운 나이는 없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7648 쓰는 분. 내 마음보다 막디 맑은 가을 하늘에 감동하기도 헛헛해지기도 하는 요즘이라고 축하드려요. 7648 쓰는 분께 축하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29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샴페인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섣달 금은밤, 오스트리아 빈 근교 한 저택에서 호화로운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신분을 감춘 채 가면을 쓰고 등장한 하녀 아델레, 감옥에 가는 것까지 미루고 파티를 즐기러 온 아이젠슈타인, 그리고 남편 아이젠슈타인이 다른 여인을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로잘린데까지 각자 다른 생각으로 모인 손님들 앞에서 파티의 주최자 오를롭스키 공작이 잔을 들고 말하죠. 국왕들도 황제들도 모두 월계관을 사랑하지. 하지만 동시에 이 달콤한 집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자, 모두 잔을 들고 충성을 맹세합시다. 폐하의 권위는 온 나라에서 인정받았고 건배의 함성 속에 황제로 추대되었다네. 만세. 12월 31일을 배경으로 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이 작품 2막에 등장하는 이 노래는 모든 왕들이 왕관만큼 사랑하고 온 나라에서 추앙받는 새로운 황제로 언급됩니다. 모든 이들이 잔을 들고 만세를 외치는 이것. 포도주 왕국의 국왕 샴페인이었습니다. 오페레타 박쥐에서는 연회와 잔치의

샴페인 일세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작품을 쓴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아예 샴페인을 제목으로 내세운 흥겨운 폴카를 작곡하기도 했는데요. 1858년에 완성된 샴페인 폴카입니다. 샴페인의 톡 쏘는 맛, 또 코르크 마개를 딸 때 펑 하는 소리를 타악기의 경쾌한 리듬으로 묘사한 유쾌한 음악이죠. 비슷한 시기 코펜하겐에선 덴마크 왈츠의 왕으로 불리는 크리스티안 룸비가 샴페인 갤럽을 작곡했어요. 1845년 코펜하겐의 유명한 놀이공원 티볼리 개관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쓴 곡인데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흥을 고조시키죠. 그런가 하면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에는 바람둥이 돈 조반니가 체를리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성대한 파티를 계획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술을 마시고 모두 취한 사이 원하는 여인을 가질 거다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흐르는 아리아가 샴페인의 노래죠. 그런데 샴페인의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가사를 보면 포도주라는 말은 나와도 샴페인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흥겨운 축제이기에 당연히 샴페인을 마실 거라는 추측에서 붙여진 제목이라네요. 그래서 이 곡은 그야말로 샴페인 없는 샴페인 노래로 유명해졌습니다. 일상의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샴페인이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중에서 샴페인의 노래 와인으로 취할 때까지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이었고요. 카일 뱀이 지휘하는 프라하 국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샴페인 폴카,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북유럽의 요한 슈트라우스 2세라고 불리는 덴마크의 작곡가 한스 크리스티안 룸비의 샴페인 갤럽,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요. 각각 2022년 그리고 2010년 빈 신년 음악회 실황이었습니다. 샴페인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음악회 관객들이 마치 샴페인을 마신 연회에 참가한 사람들처럼 환호하면서 또 음악을 함께 즐기는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어쩌면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또 샴페인을 한잔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직 이 추석의 여파에서 좀 돌아오는데 시간 걸린다는 분들이 많네요. 김효진님도 아직 연휴 후유증으로 멍하다고. 1370 쓰는 분, 또 8778 쓰는 분이 특근을 끝낸 기분으로 오늘은 종일 뒹굴뒹굴 예정이에요. 밀려있는 집안일은 잠깐 눈 감고

손님이 된다고. 그건 바로 집안 청소라고. 아, 그러시군요. 가정음악이 좀 도움이 된다니 큰 기쁨입니다. 1370-8778 쓰는 분께 응원의 음료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자, 헬메스베르거, 요셉 헬메스베르거의 무도회 전경. 아까 좀 이런 연회, 파티 분위기 살짝 또 이어가 볼까요? 발스틴은 로날드 코프가 지휘하는 뉴 런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정말 들으면서 감탄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을까? 요셉 헬메스베르거의 무도회 전경이었어요. 로날드 코프가 지휘하는 뉴 런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곡 들으시면서 9253 쓰는 분은 윤주님 발바닥 딱 가운데를 모기에 물려서 가려워요. 긁지도 못하고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대신 긁어주는 기분이에요. 야, 진짜 참 고얀 놈이네요. 그 모기 녀석이 어떻게 딱 발바닥 한 가운데를 물어서 뭐 지금 양말 신고 구두 신고 계신 거라면 어떻게 그거를 긁어요. 근데 조금 전 그 연주가 정말 시원하게 긁어주는 기분이긴 했어요. 아, 활이 바이올린 줄을 정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 마음으로 수십 명의 단원들이 아, 그 기분이 전해졌길. 아유, 참. 모기가 요새 좀 있죠. 아, 저도 이마에 모기가 탁 물려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따갑더라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깥 활동할 때. 9253 쓰는 분께 시원한 커피로 가려운 그 모기 물린 곳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3698 연휴 끝자락에 7살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해서 오늘도 어린이집 못 가고 집에 있는데 함께 가정음악 듣는 이 시간 참 귀하네요. 오후 출근이라 오전엔 온전히 사랑해 주렵니다. 아이고 아프군요. 이럴 때는 그 어떤 약보다 엄마 사랑이 약이죠. 꼭 끌어안고 토닥토닥 어여나라 엄마랑 같이 있으면은 빨리 낫겠지. 위로해 주세요. 3698 쓰는 분께도 한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낭만주의 거장 시벨리우스 공연이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임지영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최영선이 지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와 교향곡 2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북유럽의 자연,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인간 내면의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분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이번 공연에 서게 되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쿨 실황인데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점.

작품 77 중에서 3악장입니다.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논, 트로포 비바체, 임정의 발린, 마린 알소비치가 하는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중에서 사막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눈 트로포 비바체였습니다. 임지영의 바이올린 마린 알소비치 위하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쿨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015년에 임지영 바이올리니스트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었고 그때 마린 알소비 또 지휘를 했군요.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이 역대 최연소 우승을 할 때도 마린 알소비와 함께 연주를 했었는데 여러모로 또 우리 연주자들과 또 콩쿠르에서 인연이 있었던 지휘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정각입니다.

졸고 있었는데 잠이 확 깨네요. 7419 쓰는 분, 그러셨어요? 다행입니다. 두 곡의 왈츠 좋으셨죠? 먼저 들으신 곡이 히사의 시조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에서 인생의 회전목마, 히사의 시조의 피아노 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아람 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모음곡 중에서 왈츠, 파브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인생의 회전목마에 이어서 또 왈츠를 들으니까 왠지 계속되는 무도회. 오늘 좀 무도회 분위기인데요. 음악 그리고 샴페인에 이어서. 자, 이 곡 인생의 회전목마는 2325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제 피아니스트 송영미님 콘서트 보고 왔어요 하시면서 지난주에 사연 주셨는데 저용량 항암제를 계속 먹어야 해서 면역력이 낮아 사람 많은 곳을 피해서 콘서트는 희망사항이었는데

준비해봤습니다. 아, 정말 그렇겠습니다. 이 항암제를 드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공연장 가시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어요? 연주 들으시면서 아, 내가 공연장에 오다니 감격하셨는데 더 건강해지셔서 다음번에는 더 큰 무대, 더 좋은 연주 많이 많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2325 쓰는 분께 차 한잔 보내겠습니다. 아이고, 참 공연 하나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렇게 아프신 분들 보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이걸 잘 못 느끼고 사는 거가, 아유, 그게 아니었는데 싶고, 그렇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잠 확 깨셨다는 7419 쓰는 분, 소리로도 깨시고 커피 한 잔으로도 확실하게 깨시길 바라면서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에이미 비치의 로망스 작품 23, 미도리의 바이올린, 로버트 맥도날드의 피아노입니다.

꿈결처럼 아름다운 에이미 비치의 로망스 작품 23, 미도리의 바이올린, 로버트 맥도날드의 피아노였습니다. 2610, 지난 9월 제주도 여행 중 비엔날레 중인 제주 도립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작년인가요? 가정음악에서 소개해준 차학경의 딕테를 듣고 책을 사서 봤던, 그런데 도립미술관에서 차학경의 비디오 작품을 만났습니다. 시간을 돌아 내 앞에 펼쳐진 그녀의 작품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어려워서 몇 장만 읽다가 만딕테를 다시 꺼내보게 됐습니다. 아는 만큼 느끼고 왔습니다 하셨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저는 작품은 못 봤는데 아 정말 너무나 비운의 아티스트 차학경님의 작품을 또 제주도에서 보셨군요. 1610 쓰는 분 고맙습니다. 자, 한잔 나눌게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19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 소식들을 담은 아침 신문 읽어드려요. 공연과 음반, 음악계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가정음악신문 지금 읽어드립니다.

9월 28일 첫 소식. 기쁜 소식이네요. 제20회 제오르지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이정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9일에 루마니아 부쿠레슈트에서 열린 콩쿠르 결선에서 이정우는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 심사위원의 호평과 함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객 투표로 선정되는 청중상, 에네스쿠 작품 최고 해석상, 현대음악 연주상, 또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에게 주어지는 Playing for Tomorrow상, 프랑스에서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에꼴 꼬르또 상까지. 이야, 이 정도면 뭐 휩쓴 거죠? 다섯 개 부문의 특별상도 거머쥐었습니다. 1858년에 설립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동유럽 최고 권위의 국제 콩쿠르입니다. 2020년 첼로 부문에 한재민이 우승을 했던 대회인데요. 피아노 부문의 경연이 펼쳐진 올해 한국의 이정우가 우승을 했고, 2위는 중국의 구어 이밍, 3위 대만의 린 핀홍이 각각 차지했어요. 우승을 차지한 이정우, 2022년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 데뷔했고요. 2024년 애틀링겐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현재 미국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 재학 중입니다. 제18회 서울국제음악제가 다음 달 8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브라보

My Life라는 주제로 예술의 전당과 롯데콘서트홀에서 연주를 이어가는데요.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축복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 하에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와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피아니스트 김규현 등 국내외 연주자들, 서울국제음악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특히 10월 14일 아르토 노라스와 피아니스트 김규현이 멋진 추억이라는 부제 아래 슈만의 민속풍의 소품, 슈트라우스의 첼로 소나타, 그리고 이번 축제 음악감독인 류재준의 첼로 소나타 3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15일에는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와 피아니스트 랄프 고토니가 슈만의 시인의 사랑을 선보이고요. 10월 1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피날레 무대에서는 폴란드 지휘자로 현재 바르샤바 필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크시슈토프 우르반스키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서 폴란드 작곡가 미에치스와프 카르와비치의 교향시, 오비시행 침가의 스타니스와프와 안나를 한국 초연할 예정이에요.

어려웠습니다. 발음이. 자,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이에요.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교향악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차기 수석 주의자로 만프레드 호넥이 임명됐어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호넥, 비올라 연주자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에서 활동했고 클라우디 아바도의 조수로 발탁되면서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쥐리 오페라 하우스와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 극장 등을 이끌었고요. 현재 피츠버그 심포니 음악감독입니다. 2028년 9월부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로 자리를 옮겨서 수석 지휘자로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죠. 지금까지 가정음악 신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르토 노라스와 김규현이 연주할 그 작품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환상 소곡집 작품 73 함께 하시죠. 첫 번째 곡 부드럽고 인상적으로, 두 번째 곡 생기 있고 밝게, 세 번째 곡 빠르고 열정적으로. 아르토 노라스의 첼로, 유하니 라게르스베츠의 피아노입니다.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의 가슴 뛰는 연주로 로베르트 슈만 환상 소곡집 작품 73 들었습니다. 피아노의 유하니 라게르스페츠였고요. 첫 번째 곡 부드럽고 인상적으로, 두 번째 곡 생기 있고 밝게, 세 번째 곡 빠르고 열정적으로였습니다.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아르토 노라스와 피아니스트 김규현이 이번 서울국제음악제에서 연주할 곡은 슈만의 조금 전 들으신 환상 환상 소곡집이 아니고 슈만의 민속풍의 소품이라는 것을 정정합니다. 제가 어려운 발음 속에서 정신줄을 조금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서울국제음악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또 함께할 연주자죠.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가 이번에 신의 사랑을 선보일 텐데 이 곡 듣겠습니다. 역시 슈만이고요. 신의 사랑 작품 48 중에서 오늘 다섯 곡을 골라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에, 두 번째 곡 내 눈물에서 꽃은 피어나고, 일곱 번째 곡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열세 번째 곡 나는 꿈속에서 울었네와 마지막으로 열여섯 번째 곡 낡고 보잘것없는 노래들. 이렇게입니다.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줄리우스 드레이크의 피아노로 함께합니다.

로베르트 슈만 시인의 사랑 작품 48이었습니다. 이안 보스트리트의 음성, 줄리우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섯 곡 함께 하셨는데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에, 두 번째 곡 내 눈물에서 꽃은 피어나고, 일곱 번째 곡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13번째 곡 나는 꿈속에서 울었네, 16번째 곡 낡고 보잘것없는 노래들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서울에서 펼쳐지는 서울국제음악제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한 분의 연주자 이안 보스트리지였습니다. 이지수님이 지금 괴테 작품 읽으면서 듣고 있는데 정말 가을의 아름다움과 교감하면서 듣기에 이만한 곡이 있을까 싶네요.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신다고. 이런 우연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오늘 가정음악 신문에서 전해드린 마지막 소식이었죠. 만프레드 호넥, 오스트리아 출신의 호넥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로 자리를 옮겨서 2028년 9월부터 수석 지휘자로 서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만프레드 호넥이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4번 G장조 중에서 4악장 매우 편안하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즐깁니다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가 함께합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4번 G장조 중에서 4악장 들으셨습니다. 매우 편안하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즐깁니다. 소프라노 임선의 만프레도 호네기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0월 8일에 저희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음악회에서는 노브스콰르텟의 첼리스트 이원혜, 피아니스트 최홍록이 함께 라이브 연주를 해주고 은희경의 장편소설 시간의 감촉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65 노년의 이른 두 자매가 서로의 몸과 삶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을 마주해가는 이야기. 지난번에 신청 안 하셔서 아이구야 아쉬워하셨던 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엔지니어 이건호,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